我到底是谁呀？我到底是谁呀？我到底是谁呀？我到底是谁呀？我到底是谁呀？我到底是谁呀？我到底是谁呀？我到底是谁呀？我到底是谁呀？我到底是谁呀？我到底是谁呀？我到底是谁呀？我到底是谁呀？我到底是谁呀？我到底是谁呀？我到底是谁呀？我到底是谁呀？我到底是谁呀？我到底是谁呀？我到底是谁呀？我到底是谁呀？我到底是谁呀？我到底是谁呀？我到底是谁呀？我到底是谁呀？我到底是谁呀？我到底是谁呀？我到底是谁呀？我到底是谁呀？我到底是谁呀？我到底是谁呀？我到底是谁呀？我到底是谁呀？我到底是谁呀？我到底是谁呀？我到底是谁呀？我到底是谁呀？我到底是谁呀？我到底是谁呀？我到底是谁呀？我到底是谁呀？我到底是谁呀？
不知道顾奶奶我的狙击是最差的一颗了，我换成沙尔哥绝对有八成的把握呀！哎呀，老三，老三，哎呀，老天保佑我！今天就让我赌一把，玉姐，你这个王八蛋，明年的今天就是你的忌日。